0: Avons-nous ça en commun ?
1: 우리에게 그런 공통점이 있을까요?
0: Parfois.
2: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가끔씩은요.